산에 예수 맞아 시어구야 왔으면서 와나 와서 원이 나라 에마자네 산으로 에마자네 산으로 에마자네 산으로 베비아 워비아라 제초 브레코페